seats, I'm so sick.

这算空，一个人的房屋算不算很孤独？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7일 2026년 일반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정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둬서 자신이 가고 싶은 도시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손정전은 지난 3년은 정말 힘들었고 공부에 아주 충실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선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허진우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화북전력대학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김성헌, 최시성은 대학 입시에서는 평소보다 더잘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학부모들의 응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복장과 소품 그리고 동행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좋은 징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염은 오늘 날씨가 춥지만 지하울을 입고 조카를 응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조카가 첫 시험부터 승리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리겐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 오늘
0: 관심을 모았던 2026년 대학 입시가 6월 9일 18시 15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연결 시험
1: 앞두고 6월 4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 시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조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주황과 성당위의 포치 요구에조차 정성을 다해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하고 모든 사업을 준비 사업의 모든 과정, 모든 부분을 거듭 정리 보완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며 확실하게 들어주어,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입시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실음을 놓으며 사회가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로정에서의 한 차례 중요한 시험이며 더욱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이루는 관건적인 결전입니다. 이번 입시는 10여 년간 학업이 정진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가정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재능을 품고 뜻을 세워 분투한 학생들의 인생 진로와 관련됩니다. 전주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할 때 관한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입시생, 학부모와 사회에 대한 드높은 책임감으로 면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틀어줌으로써 평안 입시, 공평 입시, 따뜻한 입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기풍 교율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인력, 시설, 기술 방제를 병행해 시험지 기밀 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고 시험장 관리,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신형 첨단 부정 행위를 방지 타격하여 시험장 질서와 입시 공평,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입시생들이 공정한 입시 순찰 빈도를 증가하며 자연재해, 극한 날씨 등 돌발 상황 방지책을 보완하여 여러 돌발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학 입시 전체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6월 9일,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 주관이 우리 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사회과학보급 주관은 성당위 선전부와 성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당위 선전부와 조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염전박물관과 시문화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했습니다. 주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선행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입니다. 가동식에서는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과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 제품, 과학보급 도서 및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300여 명의 군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 체험과 조제 전시 관람을 통해 참가자들은 동북 변경 역사 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에 대해 성사회과학계 연합회 전직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유립신
1: 했고 도시 인지도와 문화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0: 밝혔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연길편 촬영 비하인드 영상과 본편 내용이 누적 166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19개 인기 검색어는 연길의 지역 특색을 집중 조명했으며 조선족 민속 문화와 변경, 자연 경관, 특색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됐습니다. 관련 화제의 총 열독량은 1.85 회를 돌파했으며 누리꾼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연길의 온라인 노출도와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연길편 관련 인기 검색어는 누적 107개에 달했으며 관련 파생 숏 영상 조회수는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총 좋아요 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 플랫폼에서는 관련 인기 검색어 48개가 순위에 올랐고 프로그램은 각종 영상 플랫폼에서 322차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전 채널에 걸친 입체적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길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도시 대표 명소들이 화면에 등장했으며 아름다운 변경 풍경과 원형 그대로의 민속 풍모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연길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색 음식은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제 요소였습니다. 냉면과 꼬치구이, 산낙지, 돌솥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생생하게 소개되며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방송에 나온 음식 목록과 여행 공략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따라 연길의 골목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연길 음식 문화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도시 문화 관광의 내실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 프로그램이 가져온 전방위적인 전파 효과를 통해 연길의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 문화 관광 종합 영향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도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하게 되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변경도시 연길의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느끼기 위해 연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6월 10일 저녁 2026년 군중문화활동인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청년광장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였으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가무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고 경쾌한 선율과
2: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3: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 도시 농촌 건설부는 자가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5. 자가 거주주택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6. 리직, 퇴직한 경우, 7.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인 단위와 노동 인사 관계를 종료한 경우, 8. 출국해 외국에 정착한 경우, 9.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주택 소비 상황 등입니다. 네, 남은 밥 한 그릇을 먹고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 볶음밥 증후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더위와 습기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남은 밥을 잘못 섭취하면 병원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밥 한 그릇을 먹은 50대 남성이 ICU, 즉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광동성 강문시에 사는 진 씨는 며칠 동안 냉장 보관했던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은 후 어립니다. 이 세 가지 흔한 세균이 쌀밥을 쉽게 오염시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밥이 어떻게 장기 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밥에서 가장 흔하게 오염될 수 있는 세균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황색 포도 상구균입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증식할 때 장독소라는 특수 독소를 분비합니다. 이 독소는 내열성이 강해 섭씨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흔한 식품 매개 병원 균으로 밤, 면, 감자 등 전분이 많은 음식에서 특히 잘 번식하며 급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주로 사람과 동물의 장관 내에 서식하며 수원이나 공기 중에도 널리 존재합니다. 식기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거나 조리자가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밥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을 사멸하려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으로는 이러한 살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6대 바람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6가지 유형의 식품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구에 의해 암의 발생과 발두암 및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 억제 요전 퍼센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은 DNA를 파괴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핀 음식입니다. 곰팡이가 핀 곡물과 견과류의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화학 발암 물질 중의 하나로서 특히 간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리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니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 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되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뭐? 뭔 뭐라는 게야?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대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라 할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하야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그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구리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구리 어머니, 구리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함까?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 군이가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십여 수의 우리말 노래를 곧잘 부른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알퐁스 도태의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의 어떤 민족이든 자기의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던 얘기가 불쑥 떠오른다. 이야기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정복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에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수 있다. 모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문화이다.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쓰고 배우지 않을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나와 우리 고리를 따뜻이 비추어준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희자 씨의 우리말과 우리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말이 많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을 함께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한 가지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우리 세대는 한종말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그린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함께합니다. 1970년 여름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하방호로 내려왔던 옥준애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준은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준은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준은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기대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연길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차 넘쳤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지자 걱정이 앞섰다. 돈은 어쩌지? 차비 20전, 사진값 20전, 점심값 10전, 적어도 50전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차비는 무슨 소학생도 아닌데. 이젠 중학생인데. 매일 10리씩 걸어 소학교를 다녔고 이젠 또 매일 15리씩 걸어 공사마을 중학교로 다니는 나에게 연결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빼면 그럼 30전만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0: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숨 쉬는 엄마를 많이 보아온 나였기에 학교일도 아니고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쩔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래도 의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가 계모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두 벌 논김 매러 나가셨고 돌아올 때에는 돼지풀을 한 주머니 이고 오시지 않았던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여느 때와 달리 눈칫껏 설거지를 도와 나섰다. 설거지를 마치자 엄마는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던 옥주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또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줄 것 같았다. 안 돼. 연길로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알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두레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웃상에, 여자들은 아랫상에 둥그렇게 앉아 말도 없이 식사했다. 나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술 뜨다 말고 일어나 뽐뿌가로 가서 물독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 없었다. 나는 뽐뿌를 잡기 시작했다. 아무튼 무슨 일이라도 하고 말을 꺼내면 혹시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벽시계를 쳐다보니 이제는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건적인 시각이 닥쳐왔다.
1: 엄마, 오늘 일요일인데 연기를 마담에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 받고 오람둥.
0: 나는 끝내 용기를 내어 어제 저녁 잠을 설치며 궁리해낸 연길 갈 이유를 말했다. 엄마는 가끔씩 입사를 한 주머니씩 이고 연길 큰어머니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와 바꿔왔다. 나는 이것을 생각해내고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엄마에게 물은 것이다. 온 집 식구들이 밥수를 들고 내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1: 국수? 아직 있어. 바꿔올 때 아이 됐다.
0: 엄마의 단호한 대답이다. 나는 맥이 딱 풀렸다. 실망한 나머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뚝 떨구고 뽐뿌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1: 왜 연길 가려고? 무슨 일이 있니?
0: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 우리 반 옥준이가 이사가서 동미들과 사진 찍으러 연길 가자 했습니다.
0: 나는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아 무슨 정신이었던지 얼결에 실토하고 말았다. 이때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서더니 생각 밖으로 벽에 걸려있는 우덧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란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1: 이걸 가지고 가거라.
0: 아버지가 건네주는 것을 받아보니 불구스레한 50전짜리 지폐 한 장과 넝장짜리 량표 한 장이었다.

0: 나는 너무 기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생각은 더구나 못했다. 언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옷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조 칸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니? 다시 말해봐라. 앞으로도 그냥 그 애만 그렇게 챙겨줍서.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이 애들도 좀 줍서. 왜그 애만 좀동?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이어 무엇이 마구 뒤번겨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옷을 다시 주워 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전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두 손은 엄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잡아쥐었는지 엄마는 꺽꺽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이복이 아애비 말로 하오. 이손좀 놓고 말로 하오.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의 왼손을 잡아당기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했다. 아부제 이손 없어. 제발 이손 넣어 없어. 오빠도 이렇게 애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구들 바닥을 보니 밥상이 뒤번져지고 그릇과 음식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질린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1: 아부제, 내 용기를 알가겠었구만. 내안 가면 되잼동? 제발 엄마를 그러지 맙소.
0: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
1: 그런 말 했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이래도 된다.
0: 옷방 미닫이 너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1: 너 웬일이야?
0: 눈물 범벅이 된내 얼굴을 본 녹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1: 응?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0: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1: 이 안에서 어쩌지? 약속 못 지켜서 너희들만 가.
0: 말을 마치고 나는 획 돌아섰다.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치고 주저앉았다.
1: 너네 빨리 가.
0: 상황을 파악했던지 친구들은 곧바로 돌아섰다. 친구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어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멀리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뚜벅뚜벅. 문득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을 나선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아부제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락안겼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시금 또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

0: 연기를 종합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1: 자, 박성국입니다. 네,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지망 작성이라는 미래의 진로를 좌우할 정보 경쟁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7할은 시험, 3할은 지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수험생이 시험을 잘 쳤어도 지망을 잘못 써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대학 지망 지도사 구귀선 선생님과 함께 대학 지망 선택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0: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작년 25년도까지 네. 조선말 시험지가 있게 된 겁니다.
1: 예, 예.
2: 예, 예. 올해에 우리 길림성 수험생들은 엄청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2: 왜냐하면 예. 모집 인수보다 보명한 인수가 거의 만 명이 줄어들고
1: 아,
2: 그리고도 예. 또 각 학교에서 확대 모집입니다.
1: 예, 올해가. 예, 예.
2: 그래서 올해 애들 정말 행복합니다.
1: 어찌 보면 경쟁이 적을 수 있죠.
2: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림성이 네 개 학교 정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예, 예.
2: 예, 예. 첫 번째로 길림대학, 우리 길림성의 자랑이지요.
1: 네.
2: 길림대학은, 예. 여기에서, 성우 위중 전예라고 올해 네. 새로 증가했습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가 전략 정책의 요구에 따라서,
1: 네.
2: 이 량식 안전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종자에 관한 이런 전업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1: 네.
2: 전경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시대에 맞는 그런 전업이겠죠.
2: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길림대학에서는 올해 확대 모집을 100명 하게 됐습니다.
1: 네.
2: 예, 주요하게 마커스 주일리는 법학, 인공지능, 지능제조
1: 네.
2: 이 네 개 부문에서 확대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 사범대학
1: 네.
2: 역시 우리 길림성이 자랑 알려요 대학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쉽게 예. 넘볼 수 없는 그런 학교죠.
2: 예, 예, 예, 예. 예. 동북 사범대학에서는 올해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수주 科学, 시주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을 새로 증가했습니다.
1: 예.
2: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거는 인공지능 교육. 이 과목은 우리 각 학교, 기층 학교의 인공지능 선생님을 배양하는 이런 전업입니다.
1: 네.
2: 그래서 교사 사업을 열애하는
1: 네.
2: 학생들은 이쪽으로 생각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AI 예.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인재를
2: 예,
1: 키우는
2: 예.
1: 거죠, 그러니까.
2: 이전에는 그냥 교육기술 쪽으로
1: 네.
2: 그냥 계산기 선체를 배양했댔습니다.
1: 예, 예, 예.
2: 근데 올해부터

0: 저는 인공지능 쪽으로 예, 선생님을 배양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면 지금 재료는 우리 연변대학입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연변대학은 원래 민족대학이랬잖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이 그래도 대학 붙기가 조금 쉬운
1: 예.
0: 예, 그런 우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세가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연변대학에서는 올해 꿍잉랜 관리 예,
1: 네.
0: 이 전업을 증가했습니다. 주요하게 국제 물류
1: 네.
0: 그쪽으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 새로 증설한 전업입니다.
1: 네.
0: 그러면 올해에 조선어문 시험지가 없어지며 연대에서 그러니까 조선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해서 예,
1: 네.
0: 조선어 시험을 안배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보명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인터넷에서. 그리고 시험은 6월 14일에 치고 성적은 6월 20일에
1: 발표 되고.
0: 찾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인터넷에서.
1: 예.
0: 예, 그러면 이 조선어 시험을 친 애들은 만점이 150점입니다. 거기에서 90점을 합격으로 해서 뽑을 때 성적이 선호 순서에 따라서
1: 네.
0: 그러니까 그래도 분수 유先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0: 모두 10개 전업입니다. 10개 전업 가운데서 역사조에 3개 전업이고 그다음에 물리조에 5개 전업이고
1: 네.
0: 예 그리고 물리하고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1개 전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10개 전업을 조선족 애들을 대상해서 또 모집하게 됐습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얘기할 학교는 길림농대.
1: 네.
0: 길림농대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시향춘전신이라고
1: 예.
0: 이런 특설 부문이 있습니다.
1: 예.
0: 이래서 모두 이렇게 117명, 우리 길림성에서 177명 모집하는데, 농촌 호구 학생입니다. 예, 농촌 호구 학생들
1: 네.
0: 대상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림농대도 역시 올해 확대 모집이 100명입니다.
1: 예.
0: 이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创신반이 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조리 실험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얘네를 뽑는 거는
1: 네.
0: 입학해서 세 번째 학기에 20명을 뽑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농학 쪽으로 정말 흥미가 있고 이 공부에 흥취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전업만 잘 선택하면 정말 앞으로의 보장이 아주,
0: 그렇지요.
1: 예.
0: 그래서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제일 희망이 좋다는 이 전업은 동물 이학입니다. 왜서
1: 네.
0: 그런가 하면 우리 본과는 정말 중점 대학에 붙기 엄청 힘듭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생각하십니까?
0: 주의할 점이 엄청 많습니다. 예.
1: 네.
0: 그 가운데서 그냥 전형적인 걸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한다 할 때는 취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 할 때는 직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이래서 우선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려해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학생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1: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한, 예.
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 예.
0: 또 어떤 학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1: 맞습니다.
0: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이라든가,
1: 예.
0: 직업 흥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꼭 받고
1: 네.
0: 진행해야 합니다.
1: 무턱대고 잘 나가는 전공이라고, 전업이라고 해서 그 학생한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저희한테 정말 이 이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1: 네.
0: 5년을 이 이학 공부를 해놓고 지금 안 하겠다는 학생 몇이 있습니다.
1: 아, 그 힘든 공부를요.
0: 너무 아쉽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직업, 어느 전업이 앞으로 뭐돈잘 번다,
1: 네.
0: 취직하기 좋다.

0: 해서 예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适合 自己的 才是最好 的.
1: 맞습니다.
0: 예
1: 또 좋아하는
0: 그렇습니다.
1: 일을 해야 재미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지
0: 예,
1: 않습니까?
0: 그래야 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야 할 거는 우리 길림성에서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대학 입시 개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행 지원 모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分수 优先 준循 志愿 이론 토당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차피 점수는 첫째입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두 번째가 지원을 따라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쓰는, 지망을 쓰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실례를 든다면, 522.104조에서의 522점 맞은 애가 첫 지망을 심리학, 두 번째 사회학, 세 번째 신문학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488점을 맞았는데, 첫 지망을 사회학 썼습니다. 그러니까, 488점 맞으면서 보통 애들이 나는 북경, 나는 무조건 북경 가겠습니다. 길림대학 복합이에요. 엄청 네 번째는 전업 방향이 완전히 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나는 딱 건축학. 그러면 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총하게 되면 우리가 외연시호 전이어주기 때문에 표지당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축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1: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는 어느 전업을 하겠다 할 때는, 총하지 말고, 온당하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전업이 과연 어느 학교가, 어느
0: 예,
1: 대학교가,
0: 내한테 내가 거기에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무조건 북경 가겠다고 해서 전업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전업에 대해서 완전히 선명하지 않은 애들, 않는 애들은, 총회도 괜찮습니다. 학교를. 그래도, 뭐, 정말, 어떨꾼이 사람 죽인다고 어떨꾼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학습이 너무 바쁜 전업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 학습이 바쁜 전업을 선택했다 할 때는 가서 꽈커를 하게 되면
1: 견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0: 졸업하기도 힘들거니와 토이면 못 받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석사를 시험 치기보다 그래도 투맨 받아서 가는 게쑥 쉬우니까
1: 맞습니다.
0: 예 공부가 난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전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산에서 큰 나무가 되라.
1: 맞습니다.
0: 큰 산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바오에서 첸시밍이 못 들어갈 바에는 아여여에 가서
1: 맞습니다.
0: 첸우밍이 들어가서 보얀 받으면 더 좋은 학교로 갈수
1: 더
0: 있습니다.
1: 사기 나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림농대, 길림대학, 그다음에는 중화대학, 북경대학도 박사로 갈수 있습니다.
1: 한발한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招生 简章을 무조건 정말 상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1: 통달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0: 예.
1: 그러니까.
0: 정말 내가 가고 싶다 할 때는 그래서 이 무슨 과목을 배우는가를 일단 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맞습니다.
0: 과목을 보고 이 과목의 학습 내용하고 배양 방안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招生 정처에 들어가서 티제 요구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진체 요구. 예, 어떤 학교에서는 뭐 눈의 시력에 대한
1: 맞습니다.
0: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1: 전업에 따라서 또 요구가 있을 수
0: 예,
1: 있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과 성적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 전업을 한다 할 때는 영어 성적 봅니다. 그리고 수학이라 할 때는 또 수학 성적 봅니다. 그래서 단과 성적에 대한 요구가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투이당 가능한 가능성이 큽니다. 준다.
1: 예, 예.
0: 예,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 봐야 됩니다.
1: 예,
0: 예, 예. 예.
1: 그래요.
0: 이래서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데,

0: 방송 시간상 관계로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5년 내 쌍인류건설대학에서는 이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규모의 본과생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늘어난 모집 전공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까?
1: 예, 주요하게 4개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 이 15, 17,
0: 예.
1: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5년 동안에 10만 명을 확대 모집한다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첫째는, 인공지능과 电子信息,
0: 네.
1: 예, 이쪽입니다.
0: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가 없죠.
1: 예, 예, 예. 두 번째가, 항공, 항태, 위, 해양.
0: 예.
1: 예, 예. 세 번째가 생명, 건강, 위, 이용.
0: 예.
1: 예.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모두 중시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시대이기 때문에 또 건강을 빼놓을 수가
1: 예,
0: 없죠.
1: 예,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와 교차 학과.
0: 예.
1: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는 그냥 수학 물리 화학. 예. 이쪽 리과 쪽입니다.
0: 네.
1: 이래서 주요하게는 보면 공과.
0: 네.
1: 예. 공과 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제조 왕국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모두 다 나라의 국가의 전략 요구에 따라서 증설한 전업들입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전국 대학 그래서 학과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폐지하는 전공 그리고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이 속속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신설 전공 어떤 것들입니까?
1: 올해 우리나라에서 본과 전업을 38가지를 증가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우리가 지금 본과 전업이 모두 883가지가 되었습니다.
0: 맞네요. 엄청.
1: 많습니다.
0: 예.
1: 예. 이 폐지된다는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이 학교에서 폐지했는데 다른
0: 네.
1: 학교에서는 증설합니다. 그 전업이 나빠서
0: 예.
1: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정황에 맞지 않아서
0: 네,
1: 다른 전공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하고 다른 걸 증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0: 예.
1: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할 필요가
0: 예.
1: 없습니다.
0: 간혹 뭐 시대 발전에 따라서 도태되는 그런 전업들이
1: 예,
0: 있긴
1: 예,
0: 하겠습니다만
1: 예.
0: 폐지되는 건
1: 예.
0: 딱히 뭐 도태돼서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그래서 38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여기에서 예술치료.
0: 예술치료요?
1: 예, 예, 예. 이런 전공이.
0: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1: 처음 나왔습니다.
0: 예, 예, 예.
1: 이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0: 네.
1: 예, 이래서 그러니까 주요하게 지금 그 자폐증,
0: 네.
1: 예, 그다음에 런쥔 장애
0: 예, 예,
1: 학생들이
0: 예.
1: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림,
0: 네.
1: 음악,
0: 예.
1: 무용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0: 예,
1: 그래서
0: 예술 치료요.
1: 예,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보면 애들이 어려서 그림에
0: 네.
1: 많이 배운 아들이 많습니다. 그림 배우고 뭐 춤도
0: 네.
1: 애들이 어려서부터 잘 추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춤도 그렇고 음악에도 흥치 있고 지금 애들이 음악 듣기 엄청 좋아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그래도 내가 소질이 있다 할 때는 이쪽으로 예, 지망을 선택해도
0: 네.
1: 앞으로 전망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전공이기 때문에
1: 예, 예.
0: 또 그
1: 인재가 너무 모자랍니다.
0: 예.
1: 예, 예.
0: 그래요. 어찌 보면 기회지 않습니까? 이런 게.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은 전공들은 대부분 리공계 쪽에 좀 이 편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특히 올해 2026년에는 물리조합 전공 적용률 90% 초과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많은 역사조합 수험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조합 수험생들에게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선택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성적이 좋은 역사조 학생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원래대로 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역사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0: 예.
1: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리과 공부가 힘들어서
0: 네.
1: 그래서 역사를
0: 아.
1: 조를 선택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0: 예.
1: 근데 역사조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책 보기를 엄청 좋아해야
0: 그렇죠.
1: 됩니다.
0: 예.
1: 예. 책 보기를 원래 싫어하는데, 예,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래, 초중 3학년, 2학년 이 학생들이 이제 고3에 와서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공부가 힘들수록 물리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학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증가된 전업이 법률 영어에 있습니다.
0: 법률 영어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 국제법 인재가 많이 필요됩니다.
0: 특히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인재가 엄청 필요하다고
1: 예.
0: 하더라고요.
1: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법률 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은, 예, 여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수요되니까, 올해 이런 전공을, 증설을 했습니다.
0: 법에 관심이 있고 또 외국어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1: 예, 역사조의 학생. 예.
0: 예.
1: 그리고 작년부터 역사조에서 중의학을 또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흥미 있는 아들은, 중의학 쪽으로 이 친구 투이나 취직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특히, 남자 애들, 호리학을 하면 좋습니다. 호리학을 혹시 역사조에서 모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열대 얼마 많습니까?
0: 많습니다.
1: 레양할 곳이. 거기에 가면 외국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반이 안 씁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범 쪽으로 공부해서 남방 쪽에 뭐 사립학교 같은 데도 취직해도 괜찮으니까 사범도 선택하면, 교원 사업을 열애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쪽은 뭐, 선생님 이제 남아돈다고, 그리고 조선족 학교 다닌 학생, 예. 그러니까, 중문 쪽도 너무 좋습니다. 예. 아우, 찾자면 기실은 많습니다.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망 선택함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1: 맞습니다.
0: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초생 그 예, 젠
1: 보는데 취업률이 90%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소질이 높은 그런 직업들, 학생들보다도 가장 분들이 지망을 쓸 때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모집 TCMP를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예.
0: 그러면 조기 모집에서 녹취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모집에 영향이 있습니까?
1: 없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조기 모임이 끝난 다음에, 녹취가 끝난 다음에 그 아래 봉과 B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B하고 B 사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0: 그러면 모두
1: 예.
0: 몇 개의 지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1: TCMP에는 1개 지망에 6개 지원 쓸수 있고, 봉과 B에는 40개 지망에 1개 지망에 6개 전업을 쓸수 있습니다. 예.
0: 목전 우리 길림성에서는 평행 지망 모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모식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1: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分数 优先, 遵循 志愿, 이론 토당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이, 이 원칙과 같이, 점수가 우선입니다. 예, 점수 높은 애들부터 뽑는데, 지망이 또 내가 첫 지망을 썼나, 두 번째 지망을 썼나, 첫 지망 애들이 내가 첫 지망을 아까 그 사회학 쓴 애들처럼 내가 사회학을 먼저 썼다면 첫 지망 쓴 애들이 모집이 끝나면 그 아래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게 그냥 지망 순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녹취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예, 내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투이당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요구도 봐야 되고
0: 맞습니다.
1: 단과성도 요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부총 표지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 이걸 안 쓰면 투이당 당할

0: 미움이 엄청 큽니다.
1: 예. 그럼 평행 지원의 지원 비례가 105%를 초과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탈락 안 시킵니다.
1: 네.
0: 예, 어떤 애들이 탈락되는가 하면, 내가 이 학교 이 점수 선에는 들어갔습니다.
1: 네.
0: 당연히.
1: 네네.
0: 근데 내가 쓴이 전공이 이 학교에서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1: 예.
0: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 애가 후충 표지를 복종하여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 그냥 퇴당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할 때 잘 해야 되겠네. 잘못하다간 그 12년간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지
0: 그렇습니다.
1: 않습니까?
0: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끝난 다음에 모집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개씩 모집이 끝나고 정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모집 안된 그런 부문에 다시 모집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거나 그러자면 뭐그 이듬해에 다시 시험치에서 그렇습니다.
1: 특히 어떤 전업에서는 그 전업을 지원한 학생만 모집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충 표지를 써도 내이 전업을 선택한 이상 이
1: 네.
0: 전공에는 절대 안 붙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전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딱이 전공에 흥미가 있는 애들만 받겠다. 이
1: 네.
0: 원칙입니다.
1: 그렇죠. 인재만 키우겠다. 예. 우리 연변의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전문 대상 계획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0: 예, 조건이 허용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작년에는 4개 현실을 줬습니다.
1: 네.
0: 우리 국가교육에는
1: 예.
0: 명정, 활용, 훈추, 안도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1: 네.
0: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지금 뭐 지망서 나오지 않아서
1: 아.
0: 올해 거는 아직 모릅니다.
1: 예.
0: 어느 현실을 줬는지. 그리고 지방은 농촌 호구 구해야 됩니다. 농촌
1: 네.
0: 호구 학생,
1: 예.
0: 예?
1: 예.
0: 네, 지방 구화. 그다음에 고시원은 토핀, 변변 지역 그리고 민족지구. 그래서 우리는 8개 현시가 다 포함됩니다.
1: 네.
0: 다 포함되는데 무조건 농촌 호구 학생이고야 신청할 수
1: 예,
0: 있습니다.
1: 신청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의 선생님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허영실 방송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은 가정 행복의 담보이고 사고는 인생 비극의 화근입니다. 안전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안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을 바란다면 생명을 대가로 해야 합니다. 안전은 지키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시시각각 안전을 명기합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어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국장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한정부 주석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0: 정강산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습근평 총서에는 정강산 시위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재보는 시 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시대 조건과 결부하여 확고한 리상 추구를 견지하고 실사 구시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의 의지에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정강산 정신이 새 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계보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정강산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송되면서 여전히 전체 당원 간부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억만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의 행정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뚝 솟은 정강산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매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혁명의 땅을 밟으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터운 혁명의 조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는 나의 정강행위라는 몰입형 혁명 연구학습 활동을 조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2회의 실경 사상정치 수업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혁명 유전자가 깊이 뿌리내리고 싹 텄습니다. 정강산은 혁명의 산이자 전투의 산이며 용의 산이자 영광의 산입니다. 혁명 선열들은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이곳에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올바른 혁명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불멸의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 이후로 습근평 총서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정강산 정신을 언급했고, 정강산 정신을 고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조건과 결부에 정강산 정신이 신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의 붉은 땅에 자리한 강서기간 소득은 3천 원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말 당지부는 산촌의 실정에 맞춰 농가의 손에 분산되어 규모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던 소면적 농지를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황도와 차 재배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의 두 핵심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30여 개의 민박과 농가 맛집을 열었습니다. 현재 신산촌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성 5A급 농촌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20여 개 나라와 지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의 원목 가구 제조 기지인 남강구는 내륙의 오지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직접 매진하게 되었고, 현지 가구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가 2,900억 원을 돌파하고, 해외 주문이 매년 50억 원을 초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핵심 바탕색입니다. 전통 산업이 강서성 공급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개조와 승격이라는 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전성의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장강 기슭에 위치한 구강 석화는 한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단열 제품의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 오래된 석유화학기업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병목으로 되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말 연간 150만 톤의 방향적 탄화수소 프로젝트가 완공돼 중부지역의 인류 친환경 스마트 석유 정제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서성 전송에는 15,000개가 넘는 전통 기업이 승격을 완료하여 새롭게 번화했고, 전자정보와 비철금속 산업이 차례로 조단위 대리를 진입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강서성은 신흥 산업들을 연쇄적으로 직

0: 떡폭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튬전지, 고급 태양광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활발히 발전하는 동시에 금속 신소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분야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횃불처럼 문도성을 밝혀줍니다. 전체 종화 아들딸들은 혁명 유전자를 계승해 진취적인 힘을 흡수하여 새 로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장을 힘차게 쏘나갈 것입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제 위원장이 12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작년에 중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35주년을 공동으로 축하했다면서 습근평 주석과 로렌스 위잉 총리가 중요한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중국은 싱가포르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중국 싱가포르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방은 발전 계획의 접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청정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민 사이의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싱가포르 국회와 입법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입법 및 감독 등 경험의 상호 학습을 심화해 중국 싱가포르 고품질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0: 네, 중국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에 할 것입니다. 상망은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평등하고 질수 있는 세계 다국화와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공동으로 제창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셰지엔펑 국회의장은 싱가포르와 중국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으로 협력 분야가 광범위하고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两국 동반자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쌍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기획 요강에서는 깨끗하고 탄소가 적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에너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에너지 강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복건성과 운남성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건성은 신에너지 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 고래반도에서는 복건성 친환경 수소 중간 시험 기지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기지는 또 해상풍력 발전, 수소 에너지 차량 등 장비 제조 기업에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상하류 산업 체인의 직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복건성은 이중탄소 목표와 에너지 강성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신형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 에너지, 핵 기술 응용 등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에 집중해 AI 플러스를 선두로 하고 새로운 분야를 육성했습니다. 운남성 요안현 대하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일 기초 타설, 지지대 설치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9월에 완공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하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6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및 110킬로볼트 승합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비화석 에너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도록 추진하고

0: 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여러 에너지의 병행을 조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운남성에서는 10개 이상의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됐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운남성은 친환경 전력 플러스 첨단 제조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에너지 우세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운남성은 기본적으로 국가급 신형 전력 체계 선행시범구를 건설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6% 이상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을 국가철도국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시트립, 동성, 취나을, 비저, 미단, 지행기차표, 고속철관리자 등 7개 제3자 플랫폼 기업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대기표 대리 신청 및 유료 좌석 선택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 더 긴 구간 승차 또는 더 짧은 구간 승차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사용하는 등 불규칙적인 경영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조치적 책임을 이행하며 기차표 판매 경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철도 판매 시장의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0: 군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전시활동을 열고 새로 선정된 12명의 시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예덩 추고와 예덩 금서 등 전통 고개가 잇따라 공연돼 소박한 창법과 전통 반주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민 조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요해하고 우리의 본토 전통 문화를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조세충은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전승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며 무형문화 요소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모두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며 스포츠, 패션 등 분야와 손잡고 혁신적 전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숙천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소축구리그와 결부했습니다. 사홍현에서는 종이오리기 문양과 낙화 등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주제 창작 활동을 내놓았고 축구 요소를 전통기에 접목시켰습니다. 사홍현 반성진 신시대 문명실천소 문예지도원 왕미연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종이오리기라는 전통기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보물을 계승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강소축구리그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 학하 의상 제작기술 전승인 최염연은 강남 학하 전통 의상에 대한 패션적 개량을 진행해 전통 문양을 지퍼, 드레스,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켰다면서 디자인 작품들은 국내외 패션 무대에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 제작을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하의 푸른 저고리에 있는 오래된 문양을 현대적인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켜 젊은이들의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며 몰입형 체험으로 무형문화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위성 이현은 영화 드라마 IP를 활용해 휘주 문화와 전통 휘주 먹 제작 기술을 몰입한 관광 프로젝트를 전환시켰습니다. 인기 드라마 가읍 촬영지의 장점을 활용해 현지에서는 실제 장소 방문 플러스 무형문화 체험 플러스 특산품 시식의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고풍 휘주 먹 제작 체험 공방을 개방해 영화 드라마 무형문화 유산 문화 관광이 깊이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 하금연은 드라마 가읍을 본 후에 휘주의 지역 풍토와 휘파 건축 양식을 직접

0: 보고 싶어졌다며 휘조 멱제작을 체험하면서 휘조 문화의 매력을 감수했다고 표했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중동 이상의 요양피로 로인에게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양로 필요 로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기본 양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서성 진송에 살고 있는 오건강의 어머니는 자립 능력 상실로 인해 장기간 요양기관에 입주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는 매월 800원의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동 이상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을 대상으로 한 로인 양로봉사 소비보조금 지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이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매월 소비보조금을 사용해서 양로봉사 비용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이에 돌봄을 받는 로인은 매월 양로봉사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공제액은 80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이 총 603만 개 사용됐고 루족 사용 금액은 3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립 능력을 상실한 159만 4천 명의 로인들이 혜택을 받아 165억 원의 양로봉사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올해 장식이 간호보험제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장식이 간호보험제도가 일부 시범 운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호코 김홍혜였습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요한네스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25개 이상의 나라와 지부에서 온 400여 개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120여 개의 중국 기업이 건설기계, 배관수자원, 도로자재, 건축자재 및 철물, 스마트 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전동화 장비, 현지화 봉사 및 맞춤형 계획이 많은 중국 참가 기업들이 언급한 키워드로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지 시장이 제품 성능, 운영 비용 및 판매고 봉사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면서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 봉사 및 해결 대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1그룹 전시 부스에서는 전기 중형 트럭, 전기 지게차 및 신축 암 지게차 등 장비들이 하이라이트로 됐습니다. 31그룹은 이번에 건축, 물류, 창고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3일 해양중공업의 국제판매 경리인 관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 기반과 운송 체계가 비교적 성숙됐으며 시장 발전 잠재력이 크고 또 높은 현지 연료 비용도 전동화 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31그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단지와 센터 창고를 투자해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의 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지 봉사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현지 근로자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0: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장비 신뢰성, 운영 비용,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봉사 체계 및 맞춤형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도 여러 인프라 지원 분야에 중국 민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전시회에 참가한 산서금표 광전기 과학기술 유한 회사의 김단단 총경비는 기자에게 회사는 전에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아프리카 시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단단 총경비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공급에서 맞춤형 주문 제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제품을 예로 들면 기업은 현지 시장의 와트수, 사용 수명, 제품 품질 등 요구에 따라 제품과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품이 지역의 기후 환경, 전력 환경 및 사용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청 책임자 마미체 마세모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중국은 세계 선두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세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아프리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 됩니다. 김단단 총경이든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 완전한 산업체인과 강력한 제조 능력의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로 진출해 더 나은 제품과 봉사를 해외 시장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

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교황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론안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신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신시대 인재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앙인재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인재강국을 왜 건설하고 인재강국이란 무엇이며 인재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리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정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 담보입니다. 선추대업의 근본은 인재입니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당이 인재강국 전략과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영도하고 인재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셋째로 시종 세계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 등에 주목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범한 과학자와 과학기술 일꾼들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큰 흐름에 맞춰 인류 수준을 목표로 하며 국가 발전의 절실한 수요와 장기적 수요에 따라 과감히 새로운 리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경도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관건적 중대과학기술 성과를 보다 많이 이룩하고 숨통을 죄는 관건적 핵심 기술을 끊임없이 공략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심도를 깊이 하며 이와 관련한 논문을 조국이라는 이 대지우에서 고안해내고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시종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의 중점 임무입니다.
5: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0: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은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세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발표된 자연지수 2026년 과학연구 리더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과학연구 성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과학연구 성과가 두 자릿수인 22.4%의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5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부터 최고 학술지까지 여러 순위와 분석은 중국 과학연구의 지속적인 도약 추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고품질 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과학연구 구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연구의 생산량과 기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초 첨단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응용과학, 지구 및 환경과학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문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기관은 응용과학 분야 상위 31위, 화학 분야 상위 14위에 올랐고 지구 및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위 중 9개가 중국 기관입니다. 화학을 예로 들면 네이처 잡지는 특별 분석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의 화학 분야 생산량이 거의 35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자연지수 화학의 전 세계 총 점유율이 53%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차지하는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자연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조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청화대학교는 기관 전체 순위에서 세계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국 과학원은 학술, 정부,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건강과학과 중국 출신입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초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네, 자연지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출판 기관인 슈프링거 네이처 그룹 산하 기관에서 작성 및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술 기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조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17종의 응용과학 저널과 1종의 회의 논문집 및 15종의 사회과학 저널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점유율은 자연지수의 상징적인 지표로 논문 저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 및 지역이 연구 논문에 기여한 바를 계산합니다. 고품질의 과학연구 산출은 글로벌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발표된 순위 결과에 대해 네이처 지수는 순위가 중국의 연구 성과 측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세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연구 역량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서방 기관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글로벌 연구기관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잡지의 총편집자 마그 달레나 스키퍼는 올해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그녀가 네이처 그룹의 막 편집자로 합류했을 때 네이처의 중국 연구 성과는 매우 적었지만 2025년에는 네이처가 발표한 통신 저자가 중국 연구자를 위한 논문이 이미 200편을 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논문은 양적으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질적으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 분야 중에서 중국에서 온 논문이 인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연지수가 보여주는 중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현저한 진보는 다른 국제평가와 보고서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전략정책연구소가 3월 말에 발표한 2026년 핵심기술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 선도가 이미 구조적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월 말에 발표한 2026년 세계지식재산보고서 기술이동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측면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심층 과학기술 선도자의 반열에 올랐고 과학 분야의 국제 개방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과학 연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자연지수 발행 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열어둘면 202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한 양국의 자연과학 및 건강과학 저널에서의 공동 논문 산출이 약 50%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주요 연구 협력 관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이 올해 초 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학 연구 발전은 글로벌 발전의 기회이며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분석과 설명 보내드리겠습니다.

0: 속과 설명.
1: 오늘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6월 11일 새벽, 미국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습 등을 통해 이란 내 여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후 쿠웨이트, 바레인 등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목표를 조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군의 새로운 이란 공격은 타격 지역이나 화력 강도 면에서 전날보다 강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의 이란 미국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저강도 상호 공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양측은 충돌이 전면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큰 전투는 없지만 작은 전투가 계속되는 대립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습격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미 동부

0: 시간으로 10일 17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11일 0시 45분부터 이란 내 여러 목표에 대해 이른바 자위적 타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에는 49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공습이 포함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장 가까운 타격 목표가 이 도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격이 몇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표는 이란 내의 군사정찰, 통신시설 및 방공진지였고 미 해병대, 공군 및 해군 전투력이 목표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아바스 항구, 시리크 그리고 테헤란에서 멀지 않은 가즈윈, 카라지, 에슈타하드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인근의 나자르 아바드 지역에서 무인기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선전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부대가 당일 새벽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상호 공격 외에도 양측은 정보 여론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11일 새벽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대해 배쇄되고 어떠한 위반 동행자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는 이란이 해협 근처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미국 군함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은 아파치 무장 헬리콥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이유로 이란 해안 연선에 위치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타격 작전은 이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무기 사용이나 지리적 범위 면에서 모두 승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0: 두르고 있고 이란과의 장기 휴전 협정을 통해 임무 완료를 선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에게 레바논 방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고, 동시에 미국과 이란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호를 자주 보냈지만 합의는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공화당 내의 대이란 강경파와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미국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여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고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윌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원들은 이번 공격을 위협적인 외교로 규명하면서 이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기 위해 잡지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란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리 전 이란 특사는 이는 시도가 무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돌의 성격을 단판 조건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 압박이 이란의 입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측의 목표는 여전히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볼때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낮은 강도의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빈번하고 낮은 강도의 충돌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국내 압력에 의해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충돌이 격화되는 라산식 상승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네리 치트리 노비치는 현재 미국과 이란 정세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상호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에 협정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스스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 행동은 각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쉽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군동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이클 싱은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든 갈등이 고조되도록 내버려두든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선택은 겉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충돌은 끝없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고 7시간 이상은 자고 30분은 운동해라. 네, 과속 노화 막는 법도 찾아봤죠. 물 많이 마시고 잠은 충분히, 운동은 필수.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역시 물, 잠, 운동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도 들어서 지긋지긋하다가도 그 지긋지긋한 걸 참 지긋지긋하게도 안 한다 싶지 않나요? 네, 뻔한 말이란 거 알고 보면 기본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기본은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월크웨이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이번 주말엔 뭘할 것인지 다양한 계획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우 PD 그리고 제게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주말 계획

네,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주말 계획 한번 세우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기분 좋은 또, 네, 주말이 다가왔고요. 다양한 또 주말 계획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도, 네, 또 다른 분들의 주말 견본 들으시면서, 같이 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쉬는 날에 저는 친구랑 장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다 자취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장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평소에도 출근하시고 또 학교 다니시는, 네, 또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자취하시는 분들 역시 주말 이 시간을 또 틈틈이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일주일치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또 불필요한, 네, 과소비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한 팁을 드리자면 뭔가 메뉴를 정.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 있던 친구가 놀러 왔는데 같이 다니면서 너무 먹어서 제가 살만 쪘네요. 네, 주말에도 또 실컷 먹으러 다녀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고향을 떠나 있으면 네, 아무리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결론은 뭔가 그 고향의 맛이 네, 또 생각나고 집밥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함께,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또.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저는 주말마다 친구 카페에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와주는 거지만 거의 앉아서 수다 떠는 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혼자 이제 운영하는 그런 가게다 하면 사실 또 적막하고 네, 또 시간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같이 또 이렇게 네, 종일 써주는 것도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리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인이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 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 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2: 저 아이즈 한유说도 这么好와 我以为 한족孩子呢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어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 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0: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1: 뭐? 뭔 뭐라는 게야?
0: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띄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라 할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 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중시험을 쳤는데 방학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그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구리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구리 어머니, 구리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함까?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 군의가 우리민요 아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십여 수의 우리말 노래를 곧잘 부른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알퐁스 도태의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의 어떤 민족이든 자기의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던 얘기가 불쑥 떠오른다. 이야기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정복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에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 수 있다. 모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문화이다. 함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장을 함께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한 가지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우리 세대는 한종말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함께합니다. 1970년 여름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하방호로 내려왔던 옥순애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주는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주는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주는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기대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연길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차 넘쳤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지자 걱정이 앞섰다. 돈은 어쩌지? 차비 20전, 사진값 20전, 점심값 10전, 적어도 50전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야. 차비는 무슨 소학생도 아닌데, 이젠 중학생인데. 매일 10리씩 걸어 소학교를 다녔고, 이젠 또 매일 15리씩 걸어 공사마을 중학교로 다니는 나에게 연결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빼면 그럼 30전만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숨 쉬는 엄마를 많이 보아온 나였기에 학교 일도 아니고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쩔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래도 의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가 계모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대해주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낳은 내 아래 두 동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꾸짖었지만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모리질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고 여태껏 아버지와 한번 놀아본 기억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는 종례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지냈다. 집에 오셔서 어쩌다 웃는 것은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길 때뿐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와 말하기조차 싫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할 수 없지. 그래도 엄마와 말하자.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말하면 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저녁에 일밭에서 돌아온 엄마의 기색을 보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고 피곤기만 명력했다. 하긴 아침 일찍부터 두 벌 논김 매러 나가셨고 돌아올 때에는 돼지풀을 한 주머니 이고 오시지 않았던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여느 때와 달리 눈칫껏 설거지를 도와 나섰다. 설거지를 마치자 엄마는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던 옥주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또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줄 것 같았다. 안 돼. 연길로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 불이 나게 집으로 왔다. 절반은 다름박질했다. 해지기 전에 마을 뒤편 버들방천에 가서 버들버섯을 캐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며칠 전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버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알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두레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웃상에, 여자들은 아랫상에 둥그렇게 앉아 말도 없이 식사했다. 나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술 뜨다 말고 일어나 뽐뿌가로 가서 물독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 없었다. 나는 뽐뿌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튼 무슨 일이라도 하고 말을 꺼내면 혹시 어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벽시계를 쳐다보니 이제는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건적인 시각이 닥쳐왔다.
1: 엄마, 오늘 일요일인데 연기를 마담에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 받고 오람둥?
0: 나는 끝내 용기를 내어 어제 저녁 잠을 설치며 궁리해낸 연길 갈 이유를 말했다. 엄마는 가끔씩 입사를 한 주머니씩 이고 연길 큰어머니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와 바꿔왔다. 나는 이것을 생각해내고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엄마에게 물은 것이다. 온 집 식구들이 밥수를 들고 내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1: 국수? 아직 있어. 바꿔올 때 아이 됐다.
0: 엄마의 단호한 대답이다. 나는 맥이 딱 풀렸다. 실망한 나머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뚝 떨구고 뽐뿌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1: 왜 연길 가려고? 무슨 일이 있니?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 우리 반 억준이가 이사가서 동기들과 사진 찍으러 연기를 가자 했습니다.
1: 나는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아 무슨 정신이었던지 얼결에 실토하고 말았다. 이때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서더니 생각 밖으로 벽에 걸려있는 우덧 허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란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가 건네주는 것을 받아보니 불구스련 50전짜리 지폐 한 장과 넝장짜리 량표 한 장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생각은 더구나 못했다.
3: 은병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1: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옷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조 칸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4: 뭐라니? 다시 말해봐라. 앞으로도 그냥 그 애만 그렇게 챙겨줍서.
1: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4: 이 애들도 좀 줍서. 왜 그 애만 좀동?
1: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뒤어 무엇이 마구 뒤번져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옷을 다시 주워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전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4: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1: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두 손은 엄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잡아주었는지 엄마는 꺽꺽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2: 이복의 아애비 말로 하오. 이 손 좀 놓고 말로 하오.
1: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의 왼손을 잡아당기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했다.
4: 아버지 이 손 없어. 제발 이 손 너 없어.
1: 오빠도 이렇게 애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구들 바닥을 보니 밥상이 뒤번져지고 그릇과 음식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질린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2: 아버지, 내 연기를 알가겠었구만. 내 안 가면 되잼도. 제발 엄마는 그러지 맙소.
1: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과 량표를 구두에 확 내던지고 왕왕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엄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때 오빠가 등을 돌려 엄마를 막아섰다. 주먹은 다행히 오빠의 뒷잔등에 퉁 하고 떨어졌다.
4: 아!
1: 오빠의 비명소리에 아버지는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할머니는 얼른 엄마를 밀고 옷방에 들어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오빠는 나를 흘겨보며 아버지를 부엌 마루 쪽으로 당겼다.
3: 지지 잘하다. 오늘은 어째 이래오?
2: 아메, 나도 모르겠었구만. 어째서 그런 말 했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이래도 된다.
1: 옷방 미닫이 너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2: 너 웬일이야?
1: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본 옥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2: 응?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1: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2: 이 안에서 어쩌지? 약속 못 지켜서 너희들만 가.
1: 말을 마치고 나는 획 돌아섰다.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치고 주저앉았다.
2: 너네 빨리 가!
0: 상황을 파악했던지 친구들은 곧바로 돌아섰다. 친구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어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멀리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뚜벅 뚜벅 문득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을 나선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아부제 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라간겼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다시금 또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곽 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에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획에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 에너지로 전 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중관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워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주택공제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런 9가지 경우에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소식에 따르면 주택공제금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공제금 관리 조례 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공제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 수렴 초안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됐고 각각 총칙, 기구 및 직책, 지불, 인출 및 사용, 감독 및 관리, 벌칙, 부칙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정리해보면 주택공제금 관리 조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제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은 주택공제금 계좌의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 2. 자가주택을 구입, 건설, 대수선하는 경우 3. 주택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자가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 5. 자가 거주주택 관리비를 지불하는 경우 6. 리직, 퇴직한 경우 7.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인 단위와 노동 인사 관계를 종료한 경우 8. 출국해 외국에 정착한 경우 9.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주택 소비 상황 등입니다. 네, 남은 밥 한 그릇을 먹고 중환자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 볶음밥 증후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더위와 습기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남은 밥을 잘못 섭취하면 병원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밥 한 그릇을 먹은 50대 남성이 ICU, 즉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광동성 강문시에 사는 진 씨는 며칠 동안 냉장 보관했던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 설사,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그는 이미 심한 쇼크 상태였고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ICU 의료진의 구급 끝에 진 씨는 겨우 생명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진 씨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품 매개 질환, 즉 식중독으로 진단됐습니다. 이 세균은 실온에 장시간 방치된 밥이나 볶음밥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은 볶음밥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 가지 흔한 세균이 쌀밥을 쉽게 오염시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밥이 어떻게 장기 부전까지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밥에서 가장 흔하게 오염될 수 있는 세균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황색 포도 상구균입니다. 황색 포도 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증식할 때 장독소라는 특수 독소를 분비합니다. 이 독소는 내열성이 강해 섭씨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흔한 식품 매개 병원균으로 밤, 면, 감자 등 전분이 많은 음식에서 특히 잘 번식하며 급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식중독은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주로 사람과 동물의 장관 내에 서식하며 수원이나 공기 중에도 널리 존재합니다. 식기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거나 조리자가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밥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을 사멸하려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으로는 이러한 살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6대 발암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6가지 유형의 식품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구에 의해 암의 발생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됐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당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고당 식단은 암세포의 에너지 궤속선으로 간주됩니다. 암세포는 유산소 해당 과정에 의존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고당도 환경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분비를 자극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다음, 뜨거운 음식입니다. 온도가 섭씨 65도를 초과하는 음식은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입히며 회복 과정에서 주로 식도 편평암, 후두암 및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 억제 유전자 돌연 변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고염식단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파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촉진해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 음식입니다. 아질산염은 식품을 절이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위내 단백질 분해 산물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등 절임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위암과 비인두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가공육 제품, 특히 훈제 식품입니다. 영국 의학 잡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의 대량 섭취는 대장암 위험 증가와 21%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훈제 육류인데, 훈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은 DNA를 파괴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가 핀 음식입니다. 곰팡이가 핀 곡물과 견과류의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화학 발암 물질 중의 하나로서 특히 간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7일 2026년 일반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연결 시험 구 3,328명 수험생들이 펜을 들고 출정해 자신만의 청춘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잇따라 시험장 앞에 도착했고 배웅 나온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0: 지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손정전은 지난 3년은 정말 힘들었고 공부에 아주 충실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선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허진우는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화북전력대학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김성헌, 최시성은 대학 입시에서는 평소보다 더 잘 발휘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학부모들의 응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복장과 소품 그리고 동행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좋은 징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염은 오늘 날씨가 춥지만 지하울을 입고 조카를 응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조카가 첫 시험부터 승리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리겐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오늘은 평상심으로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모든 친구들의 축복에 힘입어 시험을 순조롭게 잘 치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봉우는 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올해 연길 시험구에는 연변 1중, 연변 2중, 시제 1고급 중학교 등 3개 표준화 시험장이 설치됐으며 총 114개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5차형, 루락형을 목표로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3,328명 수험생들이 청춘과 꿈의 약속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호위했습니다.
1: 많은 관심을 모았던 2026년 대학 입시가 6월 9일 18시 15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연결시험구 연변일중 시험장에서 생물과목 종교종소리가 울리자 수험생들은 차례로 시험장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달려가며 시험을 모두 마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수험생 곽홍우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중생활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신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대미기는 정말 기쁘고 설렌다고 하면서 앞으로 바람이라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고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연결시험구는 각 부문의 긴밀한 협조와 련동 아래 전시 3,328명의 수험생이 3개 시험장, 114개 시험실에서 질서 있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0: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6월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조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위의 포치 요구에 조차 정성을 다해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하고 모든 사업을 참답게 펼침으로써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입시를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여 소원을 성취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7,755명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 참가하게 되며 8개 시험구, 10개 시험 장소와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호하여 연변 1중, 연변 2중 시험 장소에서 무선 전신 검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점검, 감시 측정 설비 운행 등 상황을 자세히 둘러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광범한 시험 사무 관련 3.1군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하고 이들이 시종일관 신종을 기해 재반 준비 사업의 모든 과정, 모든 부분을 거듭 정리 보완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이라며 확실하게 들어주어 조용하고 질서 있고 편안하고 쾌적한 입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입시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시름을 놓으며 사회가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로정에서의 한 차례 중요한 시험이며 더욱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이루는 관건적인 결전입니다. 이번 입시는 10여 년간 학업이 정진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가정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재능을 품고 뜻을 세워 분투한 학생들의 인생 진로와 관련됩니다. 전주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할 때 관한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입시생, 학부모와 사회에 대한 드높은 책임감으로 면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틀어줌으로써 평안 입시, 공평 입시, 따뜻한 입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기풍 교율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인력, 시설, 기술 방지를 병행해 시험지 기밀 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고 시험장 관리,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신형 첨단 부정 행위를 방지 타격하여 시험장 질서와 입시 공평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입시생들이 공정한 입시 환경 속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입시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입시생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교통정리, 소음관제, 음식안전, 비서방지 등 종합보장을 참답게 잘하고 입시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인문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입시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신감을 높여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응급대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력을 강화해 시험장 주변의 안전위험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시험장 주변의 안전순찰 빈도를 증가하며 자연재해, 극한 날씨 등 돌발 상황 방지책을 보완하여 여러 돌발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학 입시 전체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9일,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관이 우리 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사회과학보급주관은 성당위 선전부와 성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조당위 선전부와 조사회과학계 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염전박물관과 시문화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했습니다. 주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선행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입니다. 가동식에서는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과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제품, 과학보급 도서 및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300여 명의 군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체험과 조제전시 관람을 통해 참가자들은 동북변경 역사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현재 우리 주에는 6개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가 있으며 매년 400여 차례의 각종 과학보급 활동을 전개해 근 100만 명 군중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란 명주탑이 성급 사회과학보급기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사회과학보급주관 기간 조사회과학계 연합회는 과학보급기지 건설을 더욱 심오하고 디지털 과학보급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사회과학 자원이 기층에 전달돼 군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족 단결 실천과 깊이 융합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과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성사회과학계 연합회 전직 부주석이고 성사회과학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유립신, 성당위 선전부 이급순시원 유빈,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이급순시원 전일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0: 그일 예능 프로그램 하하하하육 연길편 본편과 미식특집이 방영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몰입형 여행체험 형식을 통해 연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색 음식, 민속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며 예능 더하기 문화관광의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 문화관광 선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촬영부터 방영까지 높은 관심을 유지하며 여러 플랫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전파 효과를 형성하며 전국적으로 연길 여행과 연길 인증샷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도시 인지도와 문화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연길편 촬영 비하인드 영상과 본편 내용이 누적 166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19개 인기 검색어는 연길의 지역 특색을 집중 조명했으며 조선족 민속 문화와 변경, 자연 경관, 특색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됐습니다. 관련 화제의 총 열독량은 1.85회를 돌파했으며 누리꾼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연길의 온라인 노출도와 인지도를

0: 크게 높였습니다. 도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연결편 관련 인기 검색어는 누적 107개에 달했으며, 관련 파생 숏 영상 조회수는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총 좋아요 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 플랫폼에서는 관련 인기 검색어 48개가 순위에 올랐고, 프로그램은 각종 영상 플랫폼에서 322차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전 채널에 걸친 입체적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길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도시 대표 명소들이 화면에 등장했으며, 아름다운 변경 풍경과 원형 그대로의 민속 풍모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연길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색 음식은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제 요소였습니다. 냉면과 꼬치구이, 산낙지, 돌솥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생생하게 소개되며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방송에 나온 음식 목록과 여행 공략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따라 연길의 골목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연길 음식 문화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도시 문화 관광의 내실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 프로그램이 가져온 전방위적인 전파 효과를 통해 연길의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 문화 관광 종합 영향 등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도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하게 되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변경 도시 연길의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느끼기 위해 연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6월 10일 저녁, 2026년 군중문화 활동인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청년광장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였으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가무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고 경쾌한 선율과 우아한 춤사위가 어우러져 순식간에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 민족 무용과 독창, 댄스 등 다양한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으며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공연의 멋진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랍원데 의하면 즐거운 연길 대무대는 우리시 문화혜민 사업의 대표 브랜드이자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올해 활동은 8월 29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여덟 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밀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 나비와 암컷 누에 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 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설이 날 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 신에게 죄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의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다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사람마다 평안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성과를 누립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총 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 노혁명 근거지 고품질 발전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0: 한정부 주석이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회담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정강산은 중국 혁명의 요람입니다. 습근평 총서에는 정강산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제보는 시공간을 초월한 정강산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시대 조건과 결부하여 확고한 리상 추구를 견지하고 실사 구시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의 의지에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정강산 정신이 새 시대의 빛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톤 혁명의 조력을 바탕으로 현지에서는 나의 정강행위라는 몰입형 혁명 연구학습 활동을 조성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2회의 실경 사상정치 수업 활동을 통해 마음속에 혁명 유전자가 깊이 뿌리내리고 싹텄습니다. 정강산은 혁명의 산이자 전투의 산이며 용의 산이자 영광의 산입니다. 혁명 선열들은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이곳에서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올바른 혁명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불멸의 정신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8차 당대 이후로 습군평 총서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정강산 정신을 언급했고 정강산 정신을 고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적군과 결부해 정강산 정신이 신시대의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의 붉은 땅에 자리한 강소성은 습군평 총서기가 제시한 로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데 앞장서고 종부 지역의 부상을 추진하는 데 용감하게 앞장서며 장강 경제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요구를 제기하고 정강산 정신의 인솔하에 실천 속에서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사구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가장 뚜렷한 시대적 특성입니다. 정강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산촌은 마을 주민들이 대를 이어 몇 평의 계단식 논과 수심무의 대나무 숲에만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인당 연간 소득은 3천원 미만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말 당지부는 산촌의 실정에 맞춰 농가의 손에 분산되어 규모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웠던 소면적 농지를 집중적으로 유통시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황도와 차재배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강산의 두 핵심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30여 개의 민박과 농가 맛집을 열었습니다. 현재 신산촌은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성 5A급 농촌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민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6천 원에 달해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거 소비토구였던 감주는 강서성 최남단의 4개 성 접경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으며 산이 많고 땅이 적어 한때 폐쇄된 로근거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10년 전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린접한 지리적 우세와 철도망 교차 중추의 우세를 바탕으로 감주는 실사구시적인 정신과 전망적인 결단력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강서성은 바다나 국경과 접하지 않는 강서성 남부인 이 옛 소베토구에 전국 로혁명 근거지 중 유일하게 개방된 내륙항구인 감주 국제 내륙항공을 세웠습니다. 새 내륙항 물류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의 20여 개 나라와 지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의 원목 가구 제조 기지인 남강구는 내륙의 오지에서 개방의 최전선으로 직접 매진하게 되었고 현지 가구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가 2,900억 원을 돌파하고 해외 주문이 매년 50억 원을 초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간고분투의 정신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정강산 정신의 핵심 바탕색입니다. 전통산업이 강서성 공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개조와 승격이라는 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전성의 실물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핵심으로 되었습니다. 장강기슭에 위치한 구강 석화는 한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단열 제품의 어려움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오래된 석유화학기업은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병목으로 되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말 연간 150만 톤의 방향적 탄화수소 프로젝트가 완공돼 중부지역의 인류 친환경 스마트 석유 정제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서성 전성에는 15,000개가 넘는 전통기업이 승격을 완료하여 새롭게 번화했고 전자정보와 비철금속산업이 차례로 조단위 대리를 진입했습니다. 15차 5기는

0: 전망기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강소승은 신흥산업들을 연쇄적으로 직덕화 가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튬 전지, 고급 태양광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활발히 발전하는 동시에 금속 신소재,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분야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횃불처럼 문도정을 밝혀줍니다. 전체 종화 아들딸들은 혁명 유전자를 계승해 진취적인 힘을 흡수하여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장을 힘차게 쏘나갈 것입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2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작년에 중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35주년을 공동으로 축하했다면서 습근평 주석과 로렌스 위잉 총리가 중요한 회담을 가지고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은 싱가포르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확고히 지지하며 중국 싱가포르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방은 발전 계획의 접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청정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민 사이의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다자 협력을 긴밀히 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싱가포르 국회와 입법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입법 및 감독 등 경험의 상호 학습을 심화해 중국 싱가포르 고품질 협력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의원들이 전국인대가 주최하는 아시안 국가 의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 관한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은 싱가포르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은 야심찬 계획으로 싱가포르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경제 무역,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발전, 민생 촉진 등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두 나라는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해 싱가포르는 아세안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싱가포르 의회는 중국 전국인대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입법 등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유가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한종 국가부주석이 10일 북경에서 싱가포르 국회의장 셰지엔핑을 접근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중국과 싱가포르는 서로 우호적인 요시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습금평 주석은 로렌스 윙 총리를 만나 다음 단계에 중국 싱가포르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2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협력을 확대하며 민심 소통을 촉진해 중국 싱가포르의 전방위적이고 고품질의 전망성 동반적 관계가 더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평등하고 질수 있는 세계 다국화와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공동으로 제창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셰지엔펑 국회의장은 싱가포르와 중국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으로 협력 분야가 광범위하고 성과가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측은 2국 동반자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쌍무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0: 호르축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존수하고 있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기획 요강에서는 깨끗하고 탄소가 적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에너지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에너지 강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복건성과 운남성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 강국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건성은 신에너지 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주 고려반도에서는 복건성 친환경 수소 중간 시험 기지가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기지는 또 해상풍력 발전, 수소 에너지 차량 등 장비 제조 기업에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상하류 산업 체인의 직접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복건성은 이중탄소 목표와 에너지 강성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신형 배터리, 해상풍력 발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 에너지, 핵기술 응용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에 집중해 AI 플러스를 선두로 하고 새로운 분야를 육성했습니다. 운남성 요안현 대하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일 기초 타설, 지지대 설치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9월에 완공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하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6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및 110킬로볼트 승납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비화석 에너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있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도록 추진하고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여러 에너지의 병행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운남성에서는 10개 이상의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됐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운남성은 친환경 전력 플러스 첨단 제조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에너지 우세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운남성은 기본적으로 국가급 신형 전력 체계 선행 시범구를 건설할 것이고 비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6% 이상에 도달시킬 것입니다.
0: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철도국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시트립, 동성, 취나을, 비저, 미단, 지행기차표, 고속철 관리자 등 7개 제3자 플랫폼 기업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대기표 대리 신청 및 유료 좌석 선택 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홍보, 더긴 구간 승차 또는 더 짧은 구간 승차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 사용하는 등 불규칙적인 경영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며 기차표 판매 경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여 철도 판매 시장의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총국은 규제와 집행 강도를 높일 것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월 13일은 문화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이날 각지에서는 무형유산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상시적 보호, 혁신적 전파 및 몰입형 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결합해 소비 활력을 촉진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현대 생활에 녹여냈습니다. 문화자연유산의 날을 앞두고 하남성 상구시 민권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전시 활동을 열고 새로 선정된 12명의 시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예덕 추고와 예덕 금서 등 전통 고개가 잇따라 공연돼 소박한 창법과 전통 반주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민 조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요해하고 우리의 본토 전통 문화를 좋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권현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조세충은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전승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며 무형문화 요소가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모두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며 스포츠, 패션 등 분야와 손잡고 혁신적 전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소성 숙천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강소축구리그와 결부했습니다. 사홍현에서는 종이오리기 문양과 낙화 등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주제 창작 활동을 내놓았고 축구 요소를 전통기에 접목시켰습니다. 사홍현 반성진 신시대 문명실천소 문예지도원 왕미연은 한편으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종이오리기라는 전통기술을 통해 우리 문화의 보물을 계승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강소 축구리그의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서성 감주 학하 의상 제작기술 전승인 최염연은 강남 학하 전통 의상에 대한 패션적 개량을 진행해 전통 문양을 지퍼, 드레스,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켰다면서 디자인 작품들은 국내외 패션 무대에 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 의상 제작을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하의 푸른 저고리에 있는 오래된 문양을 현대적인 직장인 정장에 접목시켜 젊은이들의 옷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며 몰입형 체험으로 무형문화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위성 이현은 영화 드라마 IP를 활용해 휘주 문화와 전통 휘주 먹 제작 기술을 몰입한 관광 프로젝트를 전환시켰습니다. 인기 드라마 가읍 촬영지의 장점을 활용해 현지에서는 실제 장소 방문 플러스 무형문화 체험 플러스 특산품 시식에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고풍 휘주 먹 제작 체험 공방을 개방해 영화, 드라마, 무형문화 유산, 문화 관광이 깊이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관광객 하흠연은 드라마 가읍을 본 후에 휘주의 지역 풍토와 휘파 건축 양식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며 휘주 먹 제작을 체험하면서 휘주 문화의 매력을 감수했다고 표했습니다.
0: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중동 이상의 요양피로 로인에게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속히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양로 피로 로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기본 양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서성 진송에 살고 있는 오건강의 어머니는 자립 농력 상실로 인해 장기간 요양기관에 입주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는 매월 800원의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동 이상 자립 능력을 상실한 로인을 대상으로 한 로인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 지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해당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이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매월 소비 보조금을 사용해서 양로 봉사 비용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이에 돌봄을 받는 로인은 매월 양로 봉사 비용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공제액은 800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이 총 603만 개 사용됐고 로족 사용 금액은 3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립 능력을 상실한 159만 4천 명의 로인들이 혜택을 받아 165억 원의 양로 봉사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올해 장식이 간호보험제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 관한 의견이 발표되면서 장식이 간호보험제도가 일부 시범 운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호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요한네스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25개 이상의 나라와 지구에서 온 400여 개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120여 개의 중국 기업이 건설기계, 배관수자원, 도로자재, 건축자재 및 철물, 스마트 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전동화 장비, 현지화 봉사 및 맞춤형 계획이 많은 중국 참가 기업들이 언급한 키워드로 됐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지 시장의 제품 성능, 운영 비용 및 판매 후 봉사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면서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 봉사 및 해결 대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1그룹 전시 부스에서는 전기 중형 트럭, 전기 지게차 및 신축 암 지게차 등 장비들이 하이라이트로 됐습니다. 3.1그룹은 이번에 건축, 물류, 창고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3.1 해양중공업의 국제 판매 경리인 관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 기반과 운송 체계가 비교적 성숙됐으며 시장 발전 잠재력이 크고 또 높은 현지 연료 비용도 전동화 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중요한 지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3.1그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단지와 센터 창고를 투자해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의 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지 봉사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현지 근로자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장비 신뢰성, 운영 비용,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봉사 체계 및 맞춤형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도 여러 인프라 지원 분야의 중국 민영 기업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아프리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는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와서 전시회에 참가한 산서 금표 광전기 과학기술유한회사의 김단단 총경리는 기자에게 회사는 전에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에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아프리카 시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공급에서 맞춤형 주문 제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 제품을 예로 들면 기업은 현지 시장의 와트수, 사용수명, 제품 품질 등 요구에 따라 제품과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품이 지역의 기후 환경, 전력 환경 및 사용 환경에 더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 행사에 참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청 책임자 마미체 마세모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중국은 세계 선두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세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많은 현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아프리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창구로 됩니다.

0: 김단단 총경에는 중국 제조업의 강점이 완전한 산업체인과 강력한 제조 능력의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로 진출해 더 나은 제품과 봉사를 해외 시장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중국 제조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교황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론화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신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신실의 인재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은평이 중앙인재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0: 첫 번째 시간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인재강국을 왜 건설하고 인재강국이란 무엇이며 인재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리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하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정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 담보입니다. 선추대업의 근본은 인재입니다. 당이 인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당이 인재강국 전략과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영도하고 인재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인재를 지원하고 도우며 백방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며 인재를 가릴 줄 아는 혜안으로 인재를 아낄 줄 아는 성의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용기로 인재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으로 인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당내와 당외 국내와 국외 재반 분야의 훌륭한 인재들을 당과 인민이 진행하는 위대한 분투에 적극 결집시킴으로써 규모가 방대하고 구조가 합리하며 자질이 높은 인재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종 발전을 선도하는 데서의 인재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입니다. 인재는 가장 중요한 혁신자원이며 인재자원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량이자 뚜렷한 우위입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은 본질적으로 인재에 의한 발전이므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인재자원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략적 인재 역량을 적극 건설하고 혁신적 발전의 인재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종 세계과학기술의 최전방,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 등에 주목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범한 과학자와 과학기술 일꾼들이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큰 흐름에 맞춰 인류 수준을 목표로 하며 국가 발전의 절실한 수요와 장기적 수요에 따라 과감히 새로운 리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로운 경도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관건적 중대과학기술 성과를 보다 많이 이룩하고 숨통을 죄는 관건적 핵심 기술을 끊임없이 공략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그 심도를 깊이하며 이와 관련한 논문을 조국이라는 이 대지 위에서 고안해내고 과학기술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시종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양성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의 중점 임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 양성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인류의 리더형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단체를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년과 과학기술 인재 예비군을 양성해야 하며 인재를 잘 활용하고 청년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시야를 넓혀 인재를 선발하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0: 안무양정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은 중국의 과학연구 도약세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자연지수 1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발표된 자연지수 2026년 과학연구 리더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서 세계 과학연구 성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과학연구 성과가 두 자릿수인 22.4%의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5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부터 최고 학술지까지 여러 순위와 분석은 중국 과학연구의 지속적인 도약 추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고품질 과학연구 성과가 글로벌 과학연구 구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연구의 생산량과 기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술 경쟁은 기초 첨단 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자연지수 추적의 7개 학문 분야 중 중국은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응용과학, 지구 및 환경과학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문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기관은 응용과학 분야 상위 31위, 화학 분야 상위 14위에 올랐고 지구 및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위 중 9개가 중국 기관입니다. 화학을 예로 들면 네이처 잡지는 특별 분석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의 화학 분야 생산량이 거의 35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자연지수 화학의 전 세계 총 점유율이 53%를 기여했습니다. 이는 2위인 미국이 차지하는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자연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주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청화대학교는 기관 전체 순위에서 세계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국과학원은 학술, 정부,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건강과학과 사회과학을 제외한 5개 학문 분야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0대 기관 중 중국은 9곳으로 작년보다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상위 100개 기관 순위에서 중국 기관의 수는 이전에 47개에서 51개로 증가했습니다. 네, 또한 기관 분류 순위에서 절강대학교는 학술기관 순위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제치고 하버드대학교가 2015년 이후 줄곧 차지해온 1위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제외한 상위 10개 학술기관 모두 중국 출신입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하는 뉴스 초점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0: 요새 조석실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1: 네, 자연지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출판기관인 슈프링거 네이처 그룹 산하기관에서 작성 및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분야의 학술 기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지수는 처음으로 응용과학과 사회과학을 조적 범위에 포함시켰고 17종의 응용과학 저널과 1종의 회의 논문집 및 15종의 사회과학 저널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점유율은 자연지수의 상징적인 지표로 논문 저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 및 지역이 연구 논문에 기여한 바를 계산합니다. 네, 고품질의 과학연구 산출은 글로벌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발표된 순위 결과에 대해 네이처 지수는 순위가 중국의 연구 성과 측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우세를 부각시키면서 글로벌 연구 역량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서방 기관이 줄어들면서 중국은 글로벌 연구기관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잡지의 총편집자 마그 달레나 스키퍼는 올해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 전 그녀가 네이처 그룹의 막 편집자로 합류했을 때 네이처의 중국 연구 성과는 매우 적었지만 2025년에는 네이처가 발표한 통신 저자가 중국 연구자를 위한 논문이 이미 200편을 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논문은 양적으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질적으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 연구 분야 중에서 중국에서 온 논문이 인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연지수가 보여주는 중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현저한 진보는 다른 국제평가와 보고서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전략정책연구소가 3월 말에 발표한 2026년 핵심기술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 선도가 이미 구조적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월 말에 발표한 2026년 세계지식재산보고서 기술이동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측면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심층 과학기술 선도자의 반열에 올랐고 과학 분야의 국제 개방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네, 중국의 과학 연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자연지수 발행 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열어둘면 202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중한 양국의 자연과학 및 건강과학 저널에서의 공동 논문 산출이 약 50%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주요 연구 협력 관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이 올해 초 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과학 연구 발전은 글로벌 발전의 기회이며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 분석과 설명 보내드리겠습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시간 6월 11일 새벽, 미국은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공습 등을 통해 이란 내 여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후 쿠웨이트, 바레인 등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와 목표를 조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군의 새로운 이란 공격은 타격 지역이나 화력 강도 면에서 전날보다 강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의 이란 미국 협상이 정체 상태에 빠진 데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저강도 상호 공격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지만 양측은 충돌이 전면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때문에 큰 전투는 없지만 작은 전투가 계속되는 대립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상호 습격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17시 15분, 이란 시간으로 11일 0시 45분부터 이란 내 여러 목표에 대해 이른바 자위적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에는 49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공습이 포함되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장 가까운 타격 목표가 이 도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격이 몇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목표는 이란 내의 군사정찰, 통신시설 및 방공진지였고 미 해병대, 공군 및 해군 전투력이 목표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아바스 항구, 시리크 그리고 테헤란에서 멀지 않은 가소인 카라지, 에슈타하드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인근의 나자르 아바드 지역에서 무인기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선전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부대가 당일 새벽 쿠웨이트 레바논 요르단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네, 상호 공격 외에도 양측은 정보 여론전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11일 새벽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대해 배시되고 어떠한 위반 동행자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군 중앙사령부는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는 이란이 해협 근처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미국 군함이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군은 아파치 무장 헬리콥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이유로 이란 해안 연선에 위치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타격 작전은 이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무기 사용이나 지리적 범위 면에서 모두 승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네, 지금 미국 측의 좌절감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대이란 군사 공격의 도화선은 미군 혈기 추락 사고이지만 그 깊은 원인은 트럼프 본인이 미국 이란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좌절감 때문이라는 게 종론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이란과의 장기 휴전 협정을 통해 임무 완료를 선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에게 레바논 방향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고, 동시에 미국과 이란이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호를 자주 보냈지만 합의는 끝내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공화당 내의 대이란 강경파와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미국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여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고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윌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 관원들은 이번 공격을 위협적인 외교로 규명하면서 이는 이란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서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기 위해 잡지만 강력한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란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말리 전 이란 특사는 이는 시도가 무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돌의 성격을 단판 조건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 압박이 이란의 입장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끝없는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전면적인 충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이란은 제한된 대립과 정상적인 교착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충돌이 격화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정윤 교수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위기 정책을 추진하며 제한된 군사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전략적 결의를 보여주려 하고 있지만, 양측의 목표는 여전히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대규모 충돌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낮은 강도의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분석에 따르면, 빈번하고 낮은 강도의 충돌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국내 압력에 의해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충돌이 격화되는 라선식 상승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 네리 치트리 노비치는 현재 미국과 이란 정세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상호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에 협정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스스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군사 행동은 각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쉽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이클 싱은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하든 갈등이 고조되도록 내버려 두든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선택은 겉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충돌은 끝없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지경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망 작성이라는 미래 진로를 좌우할 정보 경쟁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7할은 시험, 3할은 지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수험생이 시험을 잘 쳤어도 지망을 잘못 써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대학 지망 지도사 구귀선 선생님과 함께 대학 지망 선택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실에 찾아주신 구귀선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여러 성리에서도 잇따라 2026년 대학 그 초생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길림성의 대학 입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2: 이틀 지나면 대학 입시가 시작됩니다.
1: 네, 맞습니다.
2: 예, 올해 제일 큰 변화는 우리 조선족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는 조선말 시험지가 없어졌습니다.
1: 네, 그렇죠.
2: 예, 올해부터. 그래서 한자로 된 통일 시험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1: 네.
2: 예, 이것이 우리 조선족 학생들 놓고 말하면, 77년도 대학 입시를 회복해서, 작년 25년도까지
1: 네.
2: 조선말 시험지가 있게 된 겁니다.
1: 예, 예.
2: 예, 예. 올해에 우리 길림성 수험생들은 엄청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왜냐하면
1: 예.
2: 모집 인수보다 보명한 인수가 거의 만 명이 줄어들고
1: 아,
2: 그리고도
1: 예.
2: 또 각 학교에서 확대 모집입니다.
1: 예,
2: 올해가.
1: 예, 예.
2: 그래서 올해 애들 정말 행복합니다.
1: 어찌 보면 경쟁이 적을 수 있죠.
2: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림성의 4개 학교 정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예, 예.
2: 예, 예. 첫 번째로 길림대학, 우리 길림성의 자랑이지요.
1: 네.
2: 길림대학은. 예, 여기에서 생우 위중 전예라고 올해
1: 네.
2: 새로 증가했습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가 전략 정책의 요구에 따라서
1: 네.
2: 이 량식 안전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종자에 관한 이런 전업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1: 네.
2: 전경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시대에 맞는 그런 전업이겠죠.
2: 예. 그리고 길림대학에서는 올해 확대 모집을 100명 하게 됐습니다.
1: 네.
2: 예, 주요하게 마커스 주일리론, 법학, 인공지능, 지능제조
1: 네.
2: 이 네 개 부문에서 확대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사범대학
1: 네.
2: 역시 우리 길림성이 자랑 알려요 대학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쉽게
2: 예.
1: 넘볼 수 없는 그런 학교죠.
2: 예예. 예, 예. 예. 동북사범대학에서는 올해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수주 科学 시주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을 새로 증가했습니다.
1: 예.
2: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 교육. 이 과목은 우리 각 학교, 기층 학교의 인공지능 선생님을 배양하는 이런 전공입니다.
1: 네.
2: 그래서 교사 사업을 열애하는
1: 네.
2: 학생들은 이쪽으로 생각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AI 예,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인재를
2: 예,
1: 키우는
2: 예.
1: 거죠, 그러니까.
2: 이전에는 그냥 교육 기술 쪽으로
1: 네.
2: 그냥 계산기 선생을 배양했댔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2: 근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쪽으로 예 선생님을 배양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예.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 연변대학입니다.
1: 네.
2: 예, 그러면 연변대학은 원래 민족대학이랬잖아.
1: 맞습니다.
2: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이 그래도 대학 붙기가 조금 쉬운
1: 예.
2: 예 그런 우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세가 없어졌습니다.
1: 예예.
2: 예, 예. 연변대학에서는 올해 공인련관리
1: 네.
2: 예, 이 전업을 증가했습니다. 주요하게 국제물류 그쪽으로
1: 네.
2: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 새로 증설한 전업입니다.
1: 네.
2: 그러면 올해에 조선어문 시험지가 없어지며 연대에서 그러니까
1: 네.
2: 조선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해서 예,
1: 네.
2: 조선어 시험을 안배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보명할 수 있습니다.
1: 예.
2: 인터넷에서. 그리고 시험은 6월 14일에 치고 성적은 6월 20일에
1: 발표되고
2: 찾을 수 있습니다.
1: 예.
2: 인터넷에서.
1: 예. 예.
2: 예. 그러면

0: 이 조선어 시험을 친 애들은 만점이 150점입니다. 거기에서 90점을 합격으로 해서 뽑을 때 성적이 선호 순서에 따라서
1: 네.
0: 그러니까 그래도 분수 유先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0: 모두 10개 전업입니다. 10개 전업 가운데서 역사조에 3개 전업이고 그다음에 물리조에 5개 전업이고
1: 네.
0: 그리고 물리하고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1개 전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10개 전업을 조선족 애들을 대상해서 더 모집하게 됐습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얘기할 학교는 길림농대.
1: 네.
0: 길림농대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시향춘전승이라고
1: 예.
0: 이런 특설 부문이 있습니다.
1: 예.
0: 이래서 모두 이렇게 117명, 우리 길림성에서 177명 모집하는데, 농촌 호구 학생입니다. 예, 농촌 호구 학생들
1: 네.
0: 대상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림농대도 역시 올해 확대 모집이 100명입니다.
1: 예.
0: 이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청심반이 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조리 실험 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얘네를 뽑는 거는
1: 네.
0: 입학해서 세 번째 학기에 20명을 뽑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농학 쪽으로 정말 흥미가 있고 이 공부에 흥취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전원만 잘 선택하면 정말 앞으로의 보장이
0: 그렇지요.
1: 예.
0: 그래서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제일 희망이 좋다는 이 전업은 동물의학입니다. 왜서 그런가
1: 네.
0: 하면 우리 본과는 정말 중점 대학에 붙기 엄청 힘듭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길림농대에 붙은 다음에 본과에 그 다음에 석사를 길림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길림농대 동물의학이라든가 식물보호라든가
1: 네.
0: 이 전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뭐 다년간 교육 현장에서 사업을 해오셨고, 또 수험생들이 대학 지망을 작성하는 것도 많이 지도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지망을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주의할 점이 엄청 많습니다.
1: 네.
0: 그 가운데서 그냥 전형적인 걸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한다 할 때는 취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 할 때는 직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이래서 우선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려해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학생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1: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한, 예.
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 예.
0: 또 어떤 학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1: 맞습니다.
0: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이라든가,
1: 예.
0: 직업 흥미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꼭 받고 진행해야
1: 네.
0: 합니다.
1: 무턱대고 잘 나가는 전공이라고, 전업이라고 해서 그 학생한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저희한테 정말 이 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1: 네.
0: 5년을 이학 공부를 해놓고 지금 안 하겠다는 학생 몇이 있습니다.
1: 아, 그 힘든 공부를요.
0: 너무 아쉽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직업, 어느 전업이 앞으로 뭐돈잘 번다, 취직하기
1: 네.
0: 좋다 해서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适合自己的才是最好的。
1: 맞습니다. 또 좋아하는
0: 그렇습니다.
1: 일을 해야 재미있고 또 장부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0: 그래야 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야 할 거는 우리 길림성에서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대학 입시 개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행 지원 모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分수 优先 준수인 志愿 이론 토당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피 점수는 첫째입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두 번째가 지원을 따라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쓰는, 지망을 쓰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실례를 든다면, 522.104조에서의 522점 맞은 애가 첫 지망을 심리학, 두 번째 사회학, 세 번째 신문학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488점을 맞았는데, 첫 지망을 사회학 썼습니다. 그러니까, 488점 맞은 동무가
1: 가게 되죠.
0: 사회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망 순서에 대해서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 고민을 잘 하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제일 앞에다 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지망을 쓸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학업이 딱 확실한 학업을 가겠다 할 때는 그 학예 외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법학. 법학이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우엔스시라고 정말 법 쪽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하고 전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애들이 나는 북경, 나는 무조건 북경 가겠습니다. 길림대학 법학이 엄청 높습니다. 질량도 좋고 교수님들도 땅땅합니다.
1: 근데 북경 가겠다는 생각만으로도
0: 그래서 그냥 북경하면 중고등부 다시는 안 되니까 베이징 리공 항공학대 이런 쪽으로 법학 쪽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가 법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 과학 시험 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业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 반은 1년 동안 공공 과목만 배우게 됩니다. 법학을 안 배웁니다.
1: 그럼 그 1년이란 시간은 낭비하는 것입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법학을 제대로 배우기 쉽고, 그리고 정말 출국해서 크게 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꼭 항해네이더 면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업 방향이 완전히 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나는 딱 건축학. 그러면 총하지 말아야 됩니다. 총하게 되면 우리가 외쇼 전예주기 때문에 교지당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축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1: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는 어느 전업을 하겠다 할 때는 총하지 말고 온당하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전업이 과연 어느 학교가, 어느 대학교가,
0: 내한테 내가 거기에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무조건 북경 가겠다고 해서 전업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리고 전업에 대해서 완전히 선명하지 않은 애들, 않는 애들은 총해도 괜찮습니다. 학교를 그래도 뭐 정말 어떨꾼이 사람 죽인다고 어떨꾼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여기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학습이 너무 바쁜 전업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학습이 바쁜 전업을 선택했다 할 때는 가서 과커를 하게 되면
1: 견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0: 졸업하기도 힘들거니와 토이맨 못 봤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석사를 시험 치기보다 그래도 투맨 받아서 가는 게쑥 쉬우니까 공부가 난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전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산에서 큰 나무가 되라.
1: 맞습니다.
0: 큰 산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바오에서 첸 시민이 못 들어갈 바에는
1: 네.
0: 아유 여에 가서 첸
1: 맞습니다.
0: 우민이 들어가서
1: 예.
0: 보얀 받으면 더 좋은 학교로 갈수
1: 또
0: 있습니다.
1: 사기 나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림농대 길림대학 그다음에는 중화대학 북경대학도 박사로 갈수
1: 네.
0: 있습니다.
1: 한발한발 걸어가는 거죠, 보니까.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招生 简章을 무조건 정말 상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1: 통달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0: 정말 내가 가고 싶다 할 때는 그래서 이 무슨 과목을 배우는가를 일단 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과목을 보고 이 과목의 학습 내용하고 배양 방안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招生 정처에 들어가서 티제 요구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진체 요구. 예, 어떤 학교에서는 뭐 눈의 시력에 대한
1: 맞습니다.
0: 요구가 있을
1: 예,
0: 수도 있고,
1: 전업에 따라서 또 요구가 있을 수
0: 예,
1: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단과 성적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내가 영어 전업을 한다 할 때는 영어 성적 봅니다.
1: 예.
0: 그리고 수학이라 할 때는 또 수학 성적 봅니다. 그래서
1: 네.
0: 단과 성적에 대한 요구가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퇴당 가능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 봐야 됩니다.
1: 그래요.
0: 이래서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데, 일일이 다,
1: 네,
0: 얘기할
1: 방송 시간 상관계로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5년 내 쌍인류 건설 대학에서는 이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규모의 본과생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늘어난 모집 전공은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까?
0: 주요하게 네개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 이 15, 17, 우리나라에서 지금 5년 동안에 10만 명을 확대 모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인공지능과 电子信息, 이쪽입니다.
1: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가 없고, 이제는.
0: 두 번째가, 항공, 항태, 위, 해양. 세 번째가 생명, 건강, 위, 의료.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모두 중시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백신
0: 그러니까.
1: 시대이기 때문에 또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0: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와 교차학과.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는 그냥 수학, 물리, 화학. 이쪽 리과 쪽입니다. 이래서 주요하게는 보면, 공과. 공과 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왕국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모두 다, 나라의 국가의 전략 요구에 따라서 증설한 전업들입니다.
1: 그래요. 전국 대학에서 학과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폐지하는 전공, 그리고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이 속속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신설 전공, 어떤 것들입니까?
0: 올해 우리나라에서 본과 전업을 38가지를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본과 전업이 모두 883가지가 되었습니다.
1: 맞네요, 엄청.
0: 많습니다. 이 폐지된다는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학교에서 폐지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증설합니다. 그
1: 지역에
0: 전업이
1: 따라,
0: 나빠서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정황에 맞지 않아서
1: 네,
0: 다른
1: 맞습니다.
0: 전공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하고 다른 걸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간혹 뭐 시대 발전에 따라서 도태되는 그런 전업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폐지되는 건 딱히 뭐 도태돼서 폐지되는 건 아니다.
0: 아닙니다.
1: 그런 거죠.
0: 아닙니다. 그래서 38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술치료,
1: 예술 치료요? 예,
0: 이런 전공이
1: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0: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이래서 그러니까 주요하게 지금 그 자폐증, 예, 그다음에 认知 障碍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림, 음악, 무용 이세 가지를 결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1: 예술
0: 그래서
1: 치료요.
0: 예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보면 애들이 어려서 그림 예, 많이 배운 아들이 많습니다. 그림 배우고, 뭐, 춤도 애들이 어려서부터 잘 추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춤도 그렇고, 음악에도 흥치 있고, 지금 애들이 음악 듣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그래도 내가 소질이 있다 할 때는 이쪽으로, 예, 지망을 선택해도 앞으로 전망이 엄청 좋을 것
1: 또 새로운
0: 같습니다.
1: 전공이기 때문에
0: 예.
1: 또그
0: 인재가 너무 모자랍니다. 예.
1: 그래요. 어찌 보면 기회지 않습니까? 이런 게.
0: 예, 맞습니다. 예.
1: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흥 전공들은 대부분 리공계 쪽에 좀이 편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0: 예.
1: 특히 올해 2026년에는 물리조합 전공 적용률 90% 초과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많은 역사조합 수험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조합 수험생들에게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선택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성적이 좋은 역사조 학생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 선택을 할때 원래대로 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역사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리과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서 역사조를 선택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역사조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책보기를 엄청 좋아해야 됩니다. 예. 책보기를 원래 싫어하는데, 예.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래, 초중 3학년, 2학년 이 학생들이 이제 고3에 와서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공부가 힘들수록 물리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학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증가된 전업이 법률영어 있습니다.
1: 법률 영어요.
0: 예. 그러니까 국제법 인재가 많이 필요됩니다.
1: 특히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인재가 엄청 필요하다고
0: 예.
1: 하더라고요.
0: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법률영어 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은 예, 여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수요되니까 올해 이런 전공을 증설했습니다.
1: 법에 관심 있고 또 외국어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0: 예, 역사조의 학생. 예. 그리고 작년부터 역사조에서 중의학을 또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흥미 있는 아들은 중의학 쪽으로 이 진구 투이나 취직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특히 남자 애들 호리학을 하면 좋습니다. 호리학을 혹시 역사조에서 모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민대학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조지만 예, 호리학에 가게 되면 본과만 졸업해도 남자 학생들은 산자유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리
1: 요즘 병원 들어가기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0: 힘듭니다. 근데 이 호리하는 힘이 좋은 사람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특히 남자 학생들 예, 이쪽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1: 좀
0: 그리고
1: 옷에다 그런 얘기겠죠?
0: 자꾸 이 지금 뭐 핸드폰에 번역기 나와서 쇼위중 배워도 쓸데없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래도 쇼위중 배우게 되면 우리 중국이 지금 레양할 때 얼마 많습니까?
1: 많습니다.
0: 레양할 곳이 거기에 가면 외국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반야위나 배워가지고 거기가 가이드 해도 돈을 정말 엄청 잘 법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떠도는 말을 믿지 말고 그래도 쇼위중
1: 그렇죠. 외국어에 관심 있는 그런
0: 배우면
1: 친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0: 언어의 전부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1: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그런 젊은 어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조선족어는 일본어로 배우기 쉽지
1: 쉽죠.
0: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대학 가면서리 자기들로 자습해서
1: 네.
0: 이 일본어를 그거 다 땁니다.
1: 제2외국어로 또 선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래서 사범류도 한 가지입니다. 사범류 우리 여기가 지금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데
1: 네.
0: 남방도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남방은 그래도 학생이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남방에는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범 쪽으로 공부해서 남방 쪽에 뭐 사립학교 같은 데도 취직해도
1: 네.
0: 괜찮으니까 사범도 선택하면 결국 사업을 열애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쪽은 뭐 선생님이 이제 남아돈다고 그리고 조선족 학교 다닌 학생들이 하는 말 겨우 가서 하면 힘들지니까요.
1: 예.
0: 그래서 어쨌든 4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남방 쪽에 가서 교사 직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 요즘 또 우리 고향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또 적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곳에 가고 싶으면 그곳에 맞는 그런 전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공무원 치자면 그래도 중문, 중문계 법학 이쪽이 우세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AI
1: 네.
0: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제일 필요된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중문 쪽도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0: 예. 찾자면 기실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망 선택함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초생 젠장을
0: 젠장.
1: 많이 공부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 여러 지역에서 요즘 직업교육 본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또 좀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근 5년 사이에 우리 직업교육 쪽으로도 143개 전업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예, 여기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디쿵징지.
1: 네.
0: 예, 인공지능.
1: 저공경제.
0: 양로, 토위.
1: 네.
0: 예, 이런 전공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쪽으로 우리 근 5년 내에 취업률이 90%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조금 소질이 높은 그런 직업대학은 95% 이상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우리 장춘 汽车职业技术大学.
1: 예.
0: 여기는 그냥 다 이치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0: 그리고, 深圳职业技术大学는 엄청 좋습니다.
1: 네.
0: 점수도 높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天津中的职业大学 취직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 교육 본과 일반 본과 학력이 동일할지 다들 그런 좀 시선 때문에
0: 동일합니다.
1: 예.
0: 2022년에 우리 나라에서 직업 교육법을 내왔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직업 본과와 일반 본과가 똑같은 대학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가장들 학생들보다도 가장분들이 지망을 쓸 때 보면 야, 그래도 고중 다녔는데 어떻게 직업 고중 애들이 쓰는 직업 대학을 쓰는가 이런
1: 어쨌든 직업 교육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예, 특히 우리 여기는 편견이 큽니다. 근데 큰 도시에 가면 그래도 취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취직해야 먹고 살죠.
0: 예. 취직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래도, 본과선에서 말랑말랑한 애들은 직업 대학 쪽으로 선택해서 취직이 보장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래요. 조기 모집에서 대학에 녹출된 학생은 다음번 기회 그 모집에 참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없습니다.
1: 그렇죠.
0: 저기 모임에 합격됐으면 그냥 록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본과 피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모집 TCMP를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1: 그러면 조기 모집에서 녹취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모집에 영향이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아, 괜찮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기 모임이 끝난 다음에, 녹취가 끝난 다음에 그 아래 본과 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피 사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그러면 모두 몇 개의 지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0: TCMP에는 1개 지망에 6개 지원 쓸수 있고, 본과 피에는 40개 지망에 1개 지망에 6개 전업을 쓸수 있습니다.
1: 목전 우리 길림성례에서는 평행 지망 모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모식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0: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수 优先, 遵循 志愿, 이론토당 이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이, 이 원칙과 같이, 점수가 우선입니다.
1: 네.
0: 예, 점수 높은 애들부터 뽑는데, 지망이 또, 내가 첫 지망을 썼나, 두 번째 지망을 썼나, 첫 지망 애들이, 내가 첫 지망을, 아까 그, 사회학 쓴 애들처럼,
1: 네.
0: 내가 사회학을 먼저 썼다면, 첫 지망 쓴 애들이 모집이 끝나면, 그
1: 네.
0: 아래는 볼 수가 없지
1: 예.
0: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게, 그냥 지망 순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록취당합니다.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예, 내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투의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1: 네.
0: 신체 여부도 봐야 되고
1: 맞습니다.
0: 당과성도 여부도 봐야
1: 예.
0: 되고 그리고 부종 표지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걸 안 쓰면 투의당 당할
1: 아.
0: 위험이 엄청 큽니다. 예.
1: 그럼 평행 지원의 지원 비례가 105%를 초과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탈락 안 시킵니다.
1: 네.
0: 예, 어떤 애들이 탈락되는가 하면 내가 이 학교 이 점수선에는 들어갔습니다.
1: 네.
0: 당연히.
1: 네네.
0: 근데 내가 쓴이 전공이 이 학교에서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1: 예.
0: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 애가 후충 표지를 복종하여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 그냥 퇴당입니다. 예.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할 때 잘 해야 되겠네. 잘못하다간 그 12년간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
0: 그렇습니다.
1: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끝난 다음에 모집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개씩 모집이 끝나고 정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모집 안된 그런 부문에 다시 모집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1: 네.
0: 이듬해에 다시 시험치에서 예, 그렇습니다.
1: 특히 어떤 전업에서는 그 전업을 지원한 학생만 모집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순 표지를 써도 내이 전업을 선택한 이상 이
1: 네.
0: 전공에는 절대 안 붙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전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딱이 전공에 흥미가 있는 애들만 받겠다. 이
1: 네.
0: 원칙입니다.
1: 그렇죠. 인재만 키우겠다. 예.
0: 예.
1: 우리 연변의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전문 대상 계획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0: 예, 조건이 허용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작년에는 4개 현실을 줬습니다.
1: 네.
0: 우리 국가교육에는
1: 예.
0: 명정, 활용, 훈추, 안도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1: 네.
0: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지금 지망서 나오지 않아서
1: 아.
0: 올해 거는 아직 모릅니다.
1: 예.
0: 어느 현실을 줬는지. 그리고 지방은 농촌 호구 구해야 됩니다. 농촌
1: 네.
0: 호구 학생.
1: 예.
0: 예?
1: 예.
0: 네, 지방 구의화. 그 다음에 고시원은 토핀, 변변 地区, 그리고 민족지구. 그래서 우리는 8개 현시가 다 포함됩니다.
1: 네.
0: 다 포함되는데 무조건 농촌 호구 학생이고야 신청할
1: 향수,
0: 수
1: 예,
0: 있습니다.
1: 신청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의 선생님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대학 지망 지도사 구귀선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지망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이 담긴 지망 선택 역시 노력이 결실을 맺는 관건입니다. 단순한 성적 순위가 아닌 본인의 적성, 그리고 진로 계획, 대학의 입시 정책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전은 가정 행복의 담보이고 사고는 인생 비극의 화근입니다. 안전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안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을 바란다면 생명을 대가로 해야 합니다. 안전은 지키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시시각각 안전을 명기합시다.
1: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소망이 곧 우리의 분투 목표임을 명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재반 사업에 주력해 인민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나는 중국 인민의 생활이 해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의 위협의 뜻을 두고 있으므로 100년은 한창 젊음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합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인솔해 위대한 사회혁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자기혁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영원히 인민의 충복, 시대의 선봉, 민족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서 잠깐 숨을 돌리며 쉬었다 가려는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의 건강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바이러스를 계속 깡그리 제거하고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며 전당의 막강한 긍정에너지로 전사회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과 발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자신감과 자존심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며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업을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인민이 쓰는 것이므로 공로 또한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민에게 긴밀히 의거한다면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역경을 헤치며 용왕 매진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면서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 변화를 계속 주목하며 중국을 보다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보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익한 건의를 주시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매화는 빛깔에 대한 칭찬이 필요 없이 그윽한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니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수일간을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가집의 온돌방.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불을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강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원이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 하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삶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의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시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sorry, girl. But, you see, I'm just a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现在是凌晨4:30，你闹钟还烦人呢，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他叫我该思念谁。勇敢前进，恨之不肯，而且未带着后悔。寂寞沙洲，我该思念谁。